이게 나만 안 타고 맞고 사는 거야. 다른 분 Oh, that's good. Oh, okay. This is yours. You own it.